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2: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3: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4: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3: 둘째,
4: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셋째,
4: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3: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4: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5: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6: TBS 교통정보 9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고속도로의 정체 길이가 조금씩 늘긴 했지만 아직은 흐름이 좋은 곳이 더 많은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1시간 사이 정체 길이가 더 늘었습니다. 북충주에서 충주분기점까지 5km 정도 정체되고 있고요. 여주분기점 부근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는데 처리작업 여파에 차량도 늘면서 부근 5km 구간에서 더딘 흐름이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와 양재부터 반포까지 이렇게 총 7km 구간에서 더딘 흐름 이어지고요. 서울시내 반포대로 잠수교 북단에서 남단 달빛광장까지 양방면이 행사로 인해 오는 낮 12시부터 통제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8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1시간 사이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의 정체 길이가 조금씩 늘었지만 아직은 일부 구간에서만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많은 차량이 이동을 했고 또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집에서 쉬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속도로 중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군산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5km 정도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김천 분기점과 청주에서 남이 분기점,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양재부터 반포까지 총 16km 정도로 1시간 전보다 정체 구간이 조금 더 늘었고요. 서울시내 반포대로 잠수교 북단에서 남단 달빛광장까지 양방면은 행사로 인해서 오늘 낮 12시부터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6도, 습도는 59%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4: 대리 부르셨죠?
1: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1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가양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요. 성산대교부터 사고 지점 지나 방화대교까지 서행 정도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로는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라 일부 정체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부간선도로는 외곽 구리 쪽으로 가는 길 목동나들목에서 신내나들목까지 속도 떨어지고 동부간선도로 외곽 의정부 쪽으로는 창동교에서 상계교까지만 짧게 밀립니다. 고속도로 곳곳은 빗길인 가운데 중앙고속도로 지선 김해 방면으로 대동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7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0: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서현. 네, 박서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1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일요일이고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라 고속도로는 주로 서울 쪽 정체 길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점심시간대가 되면서 계속 늘던 정체 길이가 다시 조금은 줄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선산휴게소에서 상주터널, 문경휴게소에서 진남터널과 문경세제 또 여주분기점을 지날 때 밀리면서 총 13km 구간에서 정체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증평에서 진천터널까지 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녹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6km 구간에서 밀리고요. 시구간 들어서는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더딘 흐름이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5도, 습도는 47%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4: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3: 응답하라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0: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4: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귀경 차량은 49만 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 차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28만여 대의 차량이 더 서울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 오후 3시대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각 고속도로 서울 방면 정체는 많이 풀려서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총 20km 구간에서만 밀리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대전 방면이나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방면 모두 수월 지날 수가 있겠고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면으로는 정안휴게소에서 정안나들목까지 7km 구간에서만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진입해서는 서울 방면 신탄진 일대 2km 구간 밀리고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청주휴게소 또 도심 방면 차량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디 최강일구입니다. 추석 연휴를 원 없이 즐긴 분이나 어영부영하다 나흘을 그냥 흘려보낸 분이나 오늘은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딱 하루만 더 쉬었으면. 그게 바로 명절 후유증이란 건데요. 어쩌면 우리 몸이 다시금 시동을 거는데 필요한 시간을 그렇게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쉬었다면 또 열심히 뛰어야죠. 열심히 뛰고 나면 충전해주고 또 잘 쉬었으면 다시 힘을 내고 그게 바로 삶의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좀 필요하죠. 오늘은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활 리듬을 다시 잡아가기로 하자고요. 9월 27일 일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강진이 부릅니다. 흐르는 강물이 되어.

0: 여러분의 연휴 마지막 날은 충만함입니까? 아쉬움입니까? 아니면 후련함입니까? 추석 연휴 끝에 좋은 건 추석이라는 큰 산을 넘기고 나면 우리 곁에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다는 거죠. 또 사흘의 짧은 연휴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 꼭 알아야 할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욱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남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좋은 음악 꼬라 뉴스 듣고 나면 낫는 방송 추석 특집 최일교리 캔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레전드들의 인생곡 10곡을 들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허리케인 가이 톱10. 오늘은요, 대한민국 대표 작사가이자 이스타 이건우 씨 편입니다.

0: 허리케인 오인우색 가요 톱10. 가요계 다양한 셀럽들을 모시고 엄선된 10곡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가요 톱10. 레전드 가요 10곡을 추천해 주실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원래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패밀리죠? 작사의 신, 이스타, 작신, 이건우 작사가입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예,
1: 노랫말을 먹고 사는 작사가 이건우입니다.
0: 예, 아우, 롱타임 노씨.
1: 아, 정말 너무 오랜만이네요. 거의 저희 고향 아닙니까?
0: 그렇죠.
1: 제가 이제 작사를 하면서 TV 출연도 하고, 여기가 이제 그렇죠. 모태죠, 모태. 아,
0: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예. 고맙고. 예. 사실 맞죠, 뭐, 여기서 저희들하고 같이 방송하시다가 MBC가 하셔가지고.
1: 예, 놀면 뭐하니 하면서.
0: 그러니까.
1: 사실 그래서 이 김경래 PD나 우리 최일구 앵디님한테 늘 고마운 으로 살고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제가 처음에 얼마나 떨었어요. 달달달달.
0: 에이.
1: 요즘은 안
0: 떱니다. 그 정도 아니었고. 예, 예. 예. 자, 더운데 잘 지내시고 요즘 작품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그렇죠. 이제 아모르 파티 이후에 또 어마어마한 히트곡을 써야겠다. 네. 라는 중압감만 갖고 네. 굉장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예. 저도 그런 상황에 빠지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너무 잘하면 안 되겠다.
1: 맞아요.
0: 너무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말자.
1: 그렇죠. 힘을 빼야
0: 힘 빼고 살자.
1: 예, 힘을 빼야 되는 거죠.
0: 자, 이제 10곡을 이제 들어야 되니까 추천곡 부지런히 들어봐야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이건우 씨.
1: 네.
0: 자, 첫 번째 베스트 10, 첫 번째 곡 뭡니까?
1: 대한민국의 정말 가왕의 출연, 가왕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조용필 형님의 창밖의 여자입니다.
0: 아, 역시 뭐 가왕 조용필을 첫 곡으로 하셨네. 이 곡을 첫 곡으로 꼽은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1: 그렇죠. 8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그 가요의 전성기가 오거든요. 그 당시에 조용필이라는 위대한 가수가 태어나서 정말 이 조용필의 노래를 듣고 우리 전 국민이 열광하던 시절 아닙니까?
0: 그럼요.
1: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곡이 바로 창밖의 여자 아니겠습니까?
0: 네. 누가 사랑을
1: 그렇죠.
0: 아름답다 했는가.
1: 아, 대한민국의 기흥정한을 예. 모두 다 갖고 있는 분이 이분이거든요.
0: 창밖에서.
1: 예, 한을 드러낸 예, 이 창밖에 여자.
0: 근데 이 예. 노래가요. 원래 그 라디오 드라마 주제곡이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 그렇죠. 이게 이제 배명숙 씨 작사의 조용필 작곡인데요. 이 노래가 그 당시에 동화방송인가요? 어떤 그 방송국에서 라디오 드라마 창밖의 여자라는 그 드라마의 주제가였어요.
0: 아, 드라마 이름도 창밖의 여자였군요.
1: 예,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하셨는데 1절을 다 녹음을 하고 2절을 해야 되는데 또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딜 가시는 바람에 1절만 갖고 동화방송에서 이제 그 라디오가 나가기 시작했는데
0: 네.
1: 벌써 난리가 난 거죠.
0: 아, 네. 1절만 네. 그 드라마 할 때 이제 나갔는데도.
1: 네.
0: 그러면 나머지 2절은?
1: 그러면 이제 노래가 이제 히트가 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제 녹음실에서 오. 정식으로 2절까지 녹음을 해서 이 노래가 타이틀곡이 되죠.
0: 그 창밖의 여자 드라마 어떤 내용이에요?
1: 뭐 저는 이제 드라마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창밖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저 뭐 아주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0: 그 남자는 어디 있어요? 창 안에 있어요.
1: 그렇죠. 창 안에서 지금 창밖에 여자를 보면서 하는 건데.
0: 아, 한번 찾아볼게요. 인터넷에 이런 드라마 내용이 있을지. 자, 이 전문 작사가가 아니라 드라마 극작가의 노랫말이군요. 그러니까.
1: 그렇죠. 우리
0: 배명숙 씨.
1: 네, 배명숙 선생님께서는 정말.
0: 혹시 아세요? 이분은? 배명숙님은?
1: 저는 만나보진 못했는데 정말 명성을 익히 알고 있죠. 오. 지금도 이제 연세가 꽤 되셨는데.
0: 예.
1: 정말 이 배명숙 씨야말로 이 작가님이야말로 이제 조용필 가왕의 탄생을 알린.
0: 오.
1: 네, 정말 대단한 작사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0: 그러면은. 조용필 씨가 이 노래가 첫 번째 곡은 아니잖아요, 그죠?
1: 예전에 이제 70년대에 돌아야 부산하기가
0: 그렇죠,
1: 나왔지만,
0: 그렇죠.
1: 이제 지구 레코드사로 이제 전속을 해가지고, 1집이 이 창밖의 여자죠. 그 앨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얼굴 크게 나오고, 약간 네. 촌스럽게 형님이 네. 얼굴 크게 나온 그 앨범인데, 그 앨범에 있는 곡이 모두 히트됐다고 보면 돼요. 네.
0: 이 작신 입장에서 볼 때,
1: 네.
0: 이 배명숙 씨 노랫말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어디예요?
1: 정말 우리 그 극작가니까 쓸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0: 그렇지, 그렇지.
1: 그리고 차라리 그대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와, 정말
0: 난 그 대목이 저도 그 노래를 네. 부르면서도 네. 차라리 나를 잠들게 하라. 이게 좀 약간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요.
1: 그러니까 이제
0: 무슨 이게 뜻이죠?
1: 아, 그 뜻을 갖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사실 그대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는
0: 재워달라 뭐 이런 거예요? 자장가 부르면서
1: 더 냉정하게 나를 해서 사랑을 잊게 해달라라는 그 중의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니까

0: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 그렇죠. 네,
0: 좀 편안하게 좀 있게 좀 해달라. 아, 그런 얘기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자, 여름 특집 오이노색 허리케인 가요 톱텐 작사이신 이스타 작신 이건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곡 조용필 창밖의 여자 듣겠습니다.

0: 조용필 창밖의 여자 들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1: 네.
0: 조용필 1집이 80년 3월 20일 날 발매가 됐는데
1: 네.
0: 여기 다 있네 노래가.
1: 그러니까 모든 노래가
0: 1번에
1: 있겠죠?
0: 지금 얘기한 창밖의 여자.
1: 그다음에 단발머리 나오죠.
0: 2번에 돌아와요 부산항에 아. 3번에 지금 얘기한 단발머리. 네. 잊혀진 사랑 한 500년 돌아오지 않는 강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와. 정 대전블루스. 아우.
1: 그러니까 타이트가 된 거야.
0: 너무 짧아요. 슬픈 미소까지 11곡이래요. 네. 이야. 대단하네.
1: 너무 짧아요.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0: 엄청 팔렸을 것 같아요. 80년에 이때 나왔을 때.
1: 그렇죠. 뭐 정말 이 우리나라의 그 중흥기를 시작한 거죠.
0: 예. 예,
1: 가요의 중흥기.
0: 좋습니다. 예. 첫 곡은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로 이제 스타트했습니다. 허리케인 가요 톱10. 자, 이건우 작사가가 고른 베스트 10 중에 두 번째 곡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을 선곡해 오셨습니까?
1: 예, 80년대에 이제 조용필 가왕이 나왔다면 또 그 이후에 노래로서 가장 큰 히트를 친 노래가 바로 이용이 부른 잊혀진 계절입니다.
0: 10월의 마지막
1: 그렇죠. 예.
0: 자, 이 노래를 작사는 박건우 씨가 하고 그죠?
1: 예, 맞습니다.
0: 이범희 씨가 작곡을 했어요. 아, 환상의 콤비라네
1: 그렇죠.
0: 두 분이.
1: 정말 박건우 이범희 하면은 정말 이 가요계

0: 정말 정말 뒤에
1: 예.
0: 정말 콤비죠. 명콤비.
1: 박건호 이범이.
0: 예,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작사가가 대한민국의 박건호 씨입니다.
1: 그래요.
0: 이분은 제가 예전에 제가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2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1: 200년.
0: 예,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요.
0: 저는 정말 밑에 발가락도 못 쫓아가는 그런 작사가인데 정말 이분을 만나서 저도 많은 걸 배웠고
1: 예.
0: 이분이 가요계에 끼친 공로는 정말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죠.
1: 그래요. 보니까 저도 박건호 씨 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0: 네.
1: 이분이 시인이고 작사한 곡이 한 3천 곡이 되는데
0: 그러니까요.
1: 800곡 정도가 히트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아깝게도 일찍 좀
0: 네, 너무 이른 네,
1: 세상을 타게 하셨습니다.
0: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결국은 고향이 원주거든요.
1: 네.
0: 원주에 그 박건호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1: 예.
0: 고향이 원주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노래비만 한 30개가 있습니다.
1: 아, 그 원주에 가면
0: 네,
1: 공원이 있는데
0: 잊혀진 계절 뭐 모닥불 끝점 쭉 해서 30개의 노래비를 우리나라 작사가 중에 최고로 많은 노래비를 갖고 계신
1: 그
0: 분이
1: 공원에
0: 이분이.
1: 가면은 30개가 쫙
0: 그렇죠. 네, 노래비가 계속 있는 거죠. 정말 이제 원주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인 거죠.
1: 이건우 씨는 저 고향이 평택인데 네,
0: 저 노래비 하나도 없습니다.
1: 평택에 어떻게 보면 자비로라도 어떻게 한번
0: 그래서 제가 네. 돈을 좀 모아서 네. 예, 진짜 아모르 파티라도 하나 어디
1: 아니
0: 세워야
1: 제가
0: 되나?
1: 예. 네. 제가 저 안성에 그 석재상하는 저 후배 알거든요.
0: 아, 그래요? 예.
1: 좀 싸게 좀 하나 맞춰드릴까?
0: 제가 자비로 하기가
1: 안성에서
0: 너무.
1: 안성에서 뭐 평택 바로 옆인데 뭐.
0: 글쎄요, 자비로 하기가 너무.
1: 나무새스러워서.
0: 아, 그렇죠. 예.
1: 허리케인 가요 톱10. 자, 이건우 작사가가 고른 베스트 10 중에 두 번째 곡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입니다. 잊혀진 계절.

0: 네, 이용의 잊혀진 계절. 아, 이 한여름에 듣는 또 잊혀진 계절이 또 색다른 맛이고. 그 지난번에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점심 먹고 디저트쇼에 이용 씨 한번 출연해서 라이브로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아, 예. 근데 이분은 대낮인데도 에어컨 바람이 있는데도 노래를 한 곡 하시면 그냥 이마 같은 데 땀이 그냥 줄줄 나시더라고요.
1: 아, 다한증을 알고 있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네. 혼연의 힘을 다해서 불러가고
0: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다.
1: 다한증 아닙니다. 예, 예.
0: 그렇군요. 예. 이용 씨가 그날 그랬던 말이 기억이 나네. 네. 10월의 마지막 밤이잖아요. 네. 다른 말이. 네. 10월 30일만 되면은 아침부터 밤까지 한 10군데는 돌아다닌다고. 아, 방송국을.
1: 노래는 뭐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나오죠. 10월 31일입니다. 정확하게. 아, 항상 10월 31일이.
0: 10월이 큰 달이니까.
1: 그렇죠. 항상 그렇구나. 31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나온 노래가 이 노래죠.
0: 예. 자, 이제 세 번째 곡 추천곡 듣겠습니다. 어떤 곡이에요?
1: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노래를 상당히 좋아해서 제가 노래방에서 제일 많이 불러본 노래가 이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0: 아, 이건우 씨도 노래합니까?
1: 예, 제가 좀
0: 노래하는 거 한 번 못 봤는데.
1: 아니, 근데 이제 아직도 연습 중인데요.
0: 예. 어떤
1: 바로,
0: 곡이에요?
1: 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대중가요 중에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김현식 씨가 부른 내 사랑 내 곁에.
0: 아, 그렇죠. 진짜. 내가 이 노래 나올 줄 알았어요. 선정 이유 들어볼게요.
1: 1991년 6집 타이틀곡이거든요. 오태호 씨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 노래가 대한민국 가요 중에서 가장 유명한 명반에 또 들었고요. 그리고 이 노래는 참 안타깝게도 결국 김현식 씨가 32세로 별세를 하는데 예. 발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나온 노래잖아요.
0: 예.
1: 근데 참 이 그때 돌아가시고 나서 가요톱텐 1위 한 노래는 아마 이 노래 말고 또 있을 거예요.
0: 아, 네. 요절하시고 나서 1등이 된 겁니까?
1: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이 건강 때문에 이 새소리 진한 그 허스키한 창법으로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나의 모든 사랑 떠나가는 날이.
1: 아니, 그렇게 안 부르고요. 나의 모든 사랑이 이렇게 가죠.
0: 오, 더 비슷하다.
1: 네, 제가 연습하고 있었다니까요.
0: 진짜 노래방 가서 열심히 네. 연습하셨나 보다. 네. 어이구. 혹시 김현식 씨하고는 김현식 생전에 같이 작품 해본 건 있어요?
1: 저는 한 번도 없었는데요. 제가 먼 발치선을 많이 쳐다봤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제가 작품을 해야지 했는데 사실 통성명도 못하고 네. 떠나보낸 분이 되는 거죠.
0: 예,
1: 그게 그렇군요. 제일 안타깝습니다. 예. 제 작품 생활에서.
0: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현식 씨 노래 듣겠습니다. 내 사랑 내 곁에.

0: 39,000원입니다.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전인권입니다. 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3: 허리케인 가요 톱10. 대한민국 작사의 신 이스타 이건우 씨가 엄선한 가요 추천곡 10곡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스타, 근데.
4: 예.
3: 열 곡은 저희가 추천해드린 게 아닌 거죠. 예, 이건우 씨가 추천을 해서
4: 그렇죠.
3: 가져온 거 아닌가?
4: 제가 이제 80년대부터 예. 두 곡씩 선정을 했는데 정말 제가 이거를 며칠 밤을 새워서 이걸 만들어봤거든요.
3: 열 곡을요?
4: 이제 검증을 어떻게 할까 해갖고 제 친한 동료들 또 열 분을 모셔가지고 아이고. 작곡가, 편곡가, 경마 평론가 많은 분들 해가지고 엄선되게 이게 이제 검증을 받은 거예요.
3: 아이고,
4: 그러니까 이게
3: 감사합니다.
4: 확실한 겁니다.
3: 예, 예. 자, 그러면 남은 선곡도 이제 궁금한데 근데 이건우 씨 시간이 부족해서요. 예. 추천해주신 열 곡 중에 지금 세 곡을 들었잖아요.
4: 그렇죠.
3: 앞으로 다섯 곡, 여덟 곡까지는 이제 메들리로 저희가 소개를 예. 해드릴 거고 예. 끝에 두 곡은 아홉 번째, 열 번째는 들을 곡을 예. 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섯 곡은 메들리로 저희가 편집해놨으니까
4: 예.
3: 틀어드릴 테니까 소개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 바랍니다. 아, 자, 음악 주세요.

0: 베스트 10 네 번째 곡인데요. 서태지의 난 알아요입니다. 선곡 이유 좀 들어볼게요.
1: 가요계의 판도를 어느 날 갑자기 바꿔버렸죠. 정말 망치로 한 대 펑 때린 것 같은 이런 정말 기발한 작사, 작곡, 노래.
0: 예.
1: 야, 서태지의 출연으로 인해서 이제 문화 대통령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0: 예.
1: 이 노래야말로 지금 K-POP의 초석이 된 노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K-POP의 초석이었기 때문에 네. 선곡이 됐다. 네.
1: 지금의 모든 우리 블랙핑크, 뭐, 모든 이 그룹들이 다 신세를 진 예. 그런 노래라고 하시죠.
0: 이건우 씨도 댄스곡 많이 작품 했잖아요. 룰라의 뭐, 날개 잃은 철사라든가, 천사라든가. 김건모의 스피드 같은 노래.
1: 그렇죠. 그죠? DJ DOC의 민영화에서 뭐 예. 디바 에블로 했는데.
0: 디바 에블로.
1: 사실은 네. 이 서태지 씨가 이 노래를 하면서 드디어 댄스의 장을 열었다고 보면 돼요. 저는 그 뒤를 살살살살 따라간 거죠.
0: 아이고 겸손의 말씀까지. 예.

0: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선정 이유 들어볼게요.
1: 이 노래야말로 90년대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히트곡이 이 노래 같아요. 그리고 앨범이 200만 장 시대를 처음으로 연 노래입니다.
0: 200만 장?
1: 200만 장이 나갔다는 곡 그럽니다.
0: 이 노래가 나온 때가 95년이에요. 95년.

0: 내 친구에 소개시켜줬고.
1: 아니 이제 그렇게 그냥 시절 뜻이 있는 게 아니라요. 네. 음료를 타야 되거든요.
2: 죄송합니다.
0: 근데 이 노래가 나올 때가 네. 95년이라 전화 이스타나가 이제 36 이때쯤
2: 그렇죠.
0: 아닙니까?
2: 30대 중반.
0: 이때는 저희 세대한테는 약간 좀 이 너무 젊은 노래였던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이렇게 빠른 노래가 히트될 줄은 몰랐어요.
0: 그러니까요. 네.
1: 그러니까 숨이 차잖아요. 그래요. 김건모 씨도 이거를 라이브로 부르면 숨이 엄청 차해요. 네. 그러니까 엄청 빠른 리듬으로 나온 거죠.
0: 예. 네. 요 전주 부분을 다시 한번 그러면 그렇죠. 들어볼 수 있을까, 김경래 PD? 네.

0: 이게 그 위대하다는 전주 부분이군요.
1: 그렇죠. 전주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진짜 위대하다. 이런. 아, 그렇구나. 자, 이게 정말 신화를 쓴 노래입니다. 잘못된 만남.
0: 이 잘못된 만남 전주는 이제 전주에 가면 더 많이 나오겠네요.
1: 아, 그게 아니고요. 네. 전주에 가면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잘못된 만남이 대한민국 최고 히트곡을 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곡을 내가 써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스피드를 바로 쓴 거죠.
0: 아, 그러셨구나. 네. 오늘 10곡 중에 스피드 등장합니까? 아,
1: 잘못된 만남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 가수가 겹치면 안 되잖아요.
0: 오, 그러셨구나. 그래서 아,
2: 욕심을 버리시고
0: 스피드를 안 하고 네. 잘못된 만남을 선곡해 오셨네요.

0: 2009년 노래입니다. 소녀시대의 지. 네, 여섯 번째 베스트 10 곡으로 골라오셨는데, 자, 이건우 씨 마일리지에 비하면 상당히 내려옵니다.
1: 네,
0: 지금
1: 저는
0: 마일리지가 이제 60만 킬로 넘었잖아요.
1: 네, 제가 63만입니까? 63층에 살고 있다고요.
0: 자, 소녀시대 지 선정 이유 들어볼게요.
1: 그렇죠. 드디어 이제 이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K-POP 2세대 대표 아이돌이잖아요. 8인조 다국적 걸그룹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녀시대는 걸그룹의 교과서이자 끝판왕이다.
0: 네.
1: 왜냐하면 9주 연속 지상파 순위 1위를 해요.
0: 아,
1: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끄는 거죠.
0: 근데 지가 이게 뭔 뜻이에요?
1: 그냥
0: 그냥 의상어입니까?
1: 꾸밈은 같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0: 지지지지
1: 네, 그 재즈 같은 데에서는 스캣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0: 네. 네,
1: 이 가요에서는 스캣. 그냥 꾸밈음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0: 자, 이스타 작품 중에는 9주 연속 1위한 곡은 어떤 게 있어요?
1: 예, 네, 9주 연속한 거는 이제 앞으로도 없을 거고 있지도 않을 거고요. 예, 네, 제가 뭐 3주, 5주, 4주 이런 거 많죠.
0: 5주까지?
1: 아, 그럼요.
0: 아, 그렇군요. 예.

0: 비스타 이건우 씨가 베스트 10 곡 중에 일곱 번째 곡으로 선곡한 노래입니다. 2004년 노래네요. 장윤정. 그렇죠. 어머나, 예.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예, 벌써 맞습니다. 20년 됐어요.
1: 그럼요. 20년이나 됐네요. 이 노래야말로 이제 트롯의 대중화를 이뤄낸 곡. 그러니까 이제 트롯이 일부 계층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부터 뭐 여러 계층을 다 아우르는 큰 히트곡이 워낙 나온 거죠.
0: 워낙 나가. 예. 예.

0: BTS의 다이너마이트인데 이게 팝송인가요?
1: 아니죠. 이게 우리 가요입니다. 이게. 네. 이게 BTS야말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그거를 빌보드 차트를 보고 울면서 살아봤잖아요.
0: 그렇죠. 2시에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1: 네, 김기덕입니다. 뭐.

0: 1위가 된다는 거는 정말 제 인생에서 살아생전에 그렇죠. 들어볼 수 있을까 볼 수 예. 있을까 했는데 BTS가 드디어 1위를 한 예. 어마어마한 노래죠.
1: 대한민국 대중음악 역사상 최초로 세계적인 스타그룹 탄생을 알린 곡이고 그렇죠. 세계 모든 이에게 선사하는 힐링송이었다고 그러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다이너마이트. 예. 가사가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예. 이건우 씨도 저 세계 진출 빌보드 가려면 영어 공부 좀 하세요.
0: 아, 제가 88년도 올림픽 때 지금 해서 소방차에 통화 중에 영어를 제가 썼죠. I love you, I need you, I want to hold you.
1: 이야, 그 네. 어려운 네, 영어를.
0: 정말 어려운. I never let you go.
1: 아, let you go까지.
0: 네, the rise is now.
1: 야, let이라는 게 그 사역동사를 써가지고 어려운 건데. 네,
0: 그게 마지막 제 영어 가사였습니다.
1: 아, 진짜로 그냥 영어가 된 거네. 네. 아, let you go. 야, 이거 어려운 고급 영어.

0: 네, BTS의 다이너마이트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다섯 곡은 이제 메들리로 엮어드렸습니다. 이스타, 이 중에 한 곡은 저희가
1: 아,
0: 끝까지
1: 그래요?
0: 들어볼 시간은 되는데 한 곡만 좀 선곡을 네, 해줘보세요.
1: 정말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서 제가 가사를 준 분이 두 분이 있네요.
0: 예?
1: 두 분 중에서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전주가 가장 훌륭하다는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을 듣고 오죠.
0: 예, 아까 또 들었었던.
1: 예.
0: 좋습니다. 그러면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신나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자, 허리케인 라디오 여름 특집 5인 5색 작사가 이건우 씨의 추천곡 듣고 있습니다. 이스타 이제 두 곡 남았습니다. 자, 아홉 번째 곡은 어떤 곡 선곡해 오셨어요?
1: 2010년대로 넘어갑니다. 정말 예? 세월이 이제 세월 마차가 너무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우리 모든 전 국민이 감동의 도가니였죠. 노래뿐만이 아니고 댄스, 춤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킨 싸이의 강남 스타일입니다.
0: 오빠 강남 스타일.
1: 정말 어마어마하죠.
0: 아니 뭐 세계적인 노래였지 않습니까?
1: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전 세계 통합 스트리밍 1위.
0: 네.
1: 야, 우리나라 가수가 전 세계 통합 스트리밍 1위. 이거 예. 정말 대단하죠.
0: 유튜브로도 뭐 매덕 뷰씩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1: 저희 말춤이야말로 이게 그렇죠.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하고 예. 흥분을 시킨 노래죠.
0: 이건우 씨도 말춤 좀 추십니까?
1: 예, 저 말을 전 무서워서 타지를 못하고 그래서요. 춤도 잘 못 춥니다만은 하여튼 대단한 춤인 것 같아요. 예.
0: 그래요.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우 씨가 아홉 번째로 추천한 가요 명곡 2012년에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한 노래죠. 싸이 강남 스타일.

0: 오빠 강남 스타일. 참 전 세계의 말춤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노래 아닙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한 곡 남았습니다. 어떤 곡을 고르셨을지, 어우, 정말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1: 자, 2010년, 20년을 거쳐 올라가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곡을 제가 찾았습니다.
0: 어떤 곡이요?
1: 이 노래야말로 혼이 담겨 있는 네. 그런 노래다. 이런 생각이
0: 궁금한데요?
1: 들어요. 궁금한데요? 네, 저의 혼이 담긴 네. 노래입니다.
0: 이건희 씨의
1: 아모르 파티입니다.
0: 아모르 파티. 아. 네. 예, 어우, 그렇죠. 네. 마지막 끝곡을 이건우 씨 작사의 네. 아모르 파티. 많은 분들께서 아모르 파티 하면 무슨 네. 화장품 이런 거 생각하시는 아, 그런 게 글쎄요. 아니잖아요. 네. 이게 라틴어라는 거 아닙니까?
1: 네. 사실 니체가 한 말입니다. 아, 자신의 니체. 운명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모르가 사랑이고 파티가 운명인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를 제가 이제 생각해서 그렇죠. 쓰게 된 거죠.
0: 예, 네. 아, 이게 니체 선생님이 있었구나.
1: 그렇죠. 니 선생이라고도 하죠.
0: 아모르 파티.
1: 어, 근데 우리 최고 얘기하고 보니까 정말 이 고향이 온 것 같고.
0: 아, 옛날 생각. 아니, 저하고 네. 저 김경일 PD하고 한 2년, 3년을 같이 했었는데.
1: 야, 오늘 진짜 더 계속 하면 안 되나요?
0: 오늘 계기로 해가지고, 네. 아예 오늘은 시간이 한 시간 아, 정해져 그렇구나. 있어가지고, 네. 다음 기회에 네. 다시 한번 한 시간짜리 한번 특집을 좀 네. 꾸며보자고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2: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2588이 있잖아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2588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작사가 이건우 씨가 추천해준 불멸의 가요 톱10으로 꾸며봤습니다. 자, 이만 이건우 씨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입니다. 김연자 아모르 파티 듣겠습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5: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7: TBS 교통정보
8: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방면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이 일대로 불편한 진행입니다. 귀경길 차량 고속도로에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방면 사고가 있습니다. 동서천 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추돌 사고로 군산에서부터 5km 구간 정체고요. 송악에서 포승 분기점 또 서울로 다와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한남 방면 남이천 나들목 부근 갓길에서도 승용차 추돌 사고 있고 일죽에서 남이천까지 밀립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창원 방면으로는 여주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로 뒤로 4km 구간 밀리고 있는데 이곳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도 정체고 양평 방면 선산 진출로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혀를 씹어먹는 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허리케인 라디오 3부 시작합니다. 첫 곡은 이명웅 씨 목소리죠. 네, 신곡이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노래 신청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제목은 모이세래요. 모이세.

0: 이명웅 씨의 모이세, 모여라 이런 노래 같아요. 모여라 뭐 그런 것 같죠? 국악풍인데 아주 신납니다. 무대 위에 군무를 펼치면은 무용수들이 북이나 깽가리 하나씩 들고서 뒤에서 쫙 군무를 펼치면서 이 노래 이명웅 씨가 부르면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모이세. 산 넘고 물 건너 왔소이다. 장구장단의 어깨가 들썩이고 막걸리 한 사발 들이켜고 인생 한 곡조 뽑아보자. 예. 좋죠. 막걸리 한 잔 들이키고 인생 한 곡조 뽑고. 네. 잘 들었어요. 예. 예지 아빠님께서 문자를 일구형 텔레비전으로 보던 예지 엄마가 형님 요즘 곡차 끊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얼굴 좋아졌다고 그러네요. 예, 예. 끊은 건 아니고요. 어제도 살짝 했어요. 예, 막걸리 한잔 했는데 줄인 거죠. 줄인 거. 그래도 줄이니까 좀 살만 나더라고요. 네. 술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최일거리 캔라디오 광고 듣고 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골뱅이.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진영이 부릅니다. 덥시 좋은 날. 이 노래 듣고 대신 환해주는 남자 최욱 씨 들어올 건데요. 화낼 거 사연 좀 미리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막아라 때문에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다 애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드립니다.
1: 구기구기 최고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2: 울지 마.
0: 허통이 아니고 허통의 달인이죠. 나를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입니다. 최욱 씨 어서 와요.
3: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4: 어제 제가요.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시내, 서울 시내 나가가지고.
3: 네.
4: 거기서 이제 저녁을 먹었거든. 여기 사진 있잖아. 내가 찍은 거.
3: 네? 네네네.
4: 다섯 명 있죠? 네? 네. 저는 여기 앉아있고.
3: 아, 또 뭐, 또 친구분들이신 거예요?
4: 친구도 있고 형님도 있고 그렇지.
3: 아, 예, 예. 예.
4: 옛날 저 MBC 기자 생활할 때
3: 아, 네.
4: 정보통신부 출입했을 때
3: 아, 기자님도 있으시구나.
4: 기자도
3: 아.
4: 있고 공무원도 계시고
3: 아, 예, 예.
4: 하여튼 그 모임을 만들었는데
3: 네, 네, 네, 네.
4: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DJ를 하고 있으니까
3: 네.
4: 아, 그 최국이가 제일 재밌다는 거야.
3: 아, 왜냐면 저밖에 안 나오잖아요.
4: 아니, 왜? 왜 너밖에 안 나와?
3: 또 있어?
4: 아, 많이 나오지, 다른 분들도.
3: 아, 이종황 선생님 계시고.
4: 아, 이게 코너가 다 있잖아요.
3: 네.
4: 하여튼.
3: 힘든 싱어 있고.
4: 최국 그 하는 게 그거 뭐야? 그거 화내주는 거야? 네. 뭐 있잖아. 그거 제일 재밌던데? 뭐 그러더라고.
3: 아, 역시 네. 언론인들이 극찬하는 코너.
4: 네.
3: 예.
4: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3: 아유, 저 선생님들 정말 보는 안목이 대단하시네요. 진짜 수준이 너무 높으시고. 예, 역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4: 사진 좀 봐, 이거 봐. 네. 예, 다 지금 이제 아이고,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3: 세월을 그냥 제대로 때려 맞으셨네요. 네, 직격으로. 네.
4: 자.
3: 근데 친구분들이 다 저기, 그러니까 선배님이 되게 네. 어려 보이시는구나. 젊어 보이시네.
4: 아, 제가 네, 좀 영하게 사진을 찍혔어.
3: 네, 이게 이 지금 다섯 분 계시잖아요. 네 분 네 머리를, 머리숱을 합한 게 네, 선배님 머리숱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 아니야. 그렇지 네. 않고. 하여튼 최국 씨 하여튼 유명하다. 네, 청취자들께서 고마워한다.
3: 아, 그러니까 오늘.
4: 그런 저, 말씀
3: 예, 오늘 좀 추석이라가지고 머리를 좀 했어요.
4: 오,
3: 좀 깎았어요.
4: 돈 좀 썼냐?
3: 네?
4: 돈 좀 쓴 거야?
3: 아니 뭐 돈을 쓴 건 아니고 한 2만 6천 원 줬는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4: 네.
3: 제가 이 미용실을 집 앞에 미용실을 다닌 지가 한 4년 돼요.
4: 네, 근데
3: 4년 되는데
4: 안 깎아줘?
3: 그게 아니라 4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4: 네.
3: 오늘 갑자기
4: 뭐래?
3: 미용실 사장님이
4: 네.
3: 사실은
4: 네.
3: 최국 씨인 거 알고 있었다.
4: 오.
3: 4년 전부터. 근데 괜히 아는 척하면 부담 될까 봐
4: 네.
3: 이제까지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난 4년 동안.
4: 아. 그래서. 침묵이 금이 왔다.
3: 아니,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냐고. 네. 내가 뭐라고.
4: 네.
3: 사진 한 장 찍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4: 오.
3: 야, 진짜. 야, 이 사장님이 진짜 마인드가 대단하시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인기가 거꾸로 떠나서. 그런 마인드가. 다 아는데도 아유. 일부러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4: 최욱 씨야 유명 연예인이지. 그건 당연한 거지 뭐.
3: 네. 아무튼. 네.
4: 알겠습니다. 062님께서는 요 생방송 증거를 대보래. 이 문자 한번 읽어봐요. 그랬어요.
3: 뭐 하는 짓이죠, 이게? 아니, 뭐.
4: 생방 아니, 맞습니다.
3: 내가 왜 이거를 증명해야 돼요? 생방인 걸. 아니, 뭐 아니면 뭐 듣지 마! 어제 여기서 한번 벗어, 여기서! 어떻게? 보여줘!
4: 뭘
3: 생방이야!
4: 뭘 벗어, 벗기는.
3: 생방입니다, 예.
4: 문자 안내 좀 먼저 좀 해주세요.
3: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 지금 뭐. 장사가 안 되시죠. 장사가 안 되다 너무나 짜증난다. 해도 너무한다. 이런 갑질 이런 거 고발하시는 것도 좋고요. 돈 떼인 분들 상담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고민 짜증 제가 싹 다 풀어드릴 테니까 대신 풀어드릴 테니까 문자를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뭐 나 이래서 화가 났다. 아, 이거 얘 진짜 얘 어떻게 해야 되냐. 대신 좀 얘 좀 어떻게 좀 예?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4: 예.
3: 샵 0951입니다. 샵 0951.
4: 예.
3: 샵 0951.
4: 자, 그러면 자 문자들 이제 한두 분이 보내주기 시작하시니까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218번님께서 화 좀 내달라고요? 네. 배송기사인데요. 제가 땀이 좀 나는 편인데 배송 물품을 갖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땀 냄새 난다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는 고객이 있어요. 당황스럽고 창피해요. 아니 이런 분들이 있어요.
3: 이런 사람이 진짜 있다고. 와 진짜 믿기지가 않네 진짜.
4: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 여기 땀 냄새 나 이런 거야 그러면?
3: 아 아니 그렇다고 지금 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4: 그러니까
3: 지금 배달해야 되는데 배송해야 되는데.
4: 네가 인간이야 말이야.
3: 네가 인간이야? 네. 어? 야! 네가 인간이냐고?
4: 너는 땀 안 흘려 그래.
3: 내가 묻잖아. 내가 말해. 이게 어디서 지금 너는 땀 안 흘려? 너는 뭐 어? 땀 안 흘린 걸 뭐라고 하지? 아 그런 거 없나? 넌 땀 안 흘리냐고? 어디서 진짜 그 힘들게 그 배송하시고 그냥 너 당신한테 그 배다배 그 갖다 드리려고 일하시는 분들이야. 양 아유 진짜 네가 인간이야?
2: 그렇지. 아이 잘했어. 두 번만 더 인간이야.
3: 아 힘들어. 돈 들어오면 할게요. 돈 출연료 들어오면 그날.
4: 아 이게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
3: 두 번 더 할게요.
4: 세 번은 해야지. 다음엔 세 번씩 해줘.
3: 지금 응?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됩니다.
4: 알았어. 자, 이어서 3983님. 안녕하세요. 1920, 920. 요즘 반려동물 천만 시대인데 얼마 전에요. 엘리베이터에서 개를 데리고 타는 노 부부를 만났는데 제가 내리려고 그러니까 개가 엄청 짖더라고요. 네. 노 부부가 저에게 왜 짖게 만드냐고 오히려 뭐라고 들어. 야, 아니 어떻게 적반하장이네. 네? 아니 사람이 개는 집어고 살아야 됩니까? 이젠 개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3: 아, 나
4: 자기네 맞다. 개 간수 제대로 못한 걸 남 탓하는 사람한테 네. 화 좀 세게 내주세요.
3: 네가 인간이야? 어? 야 사람하고 개나 말씀아. 개나고 사람 났어?
4: 지금 저 강아지 소리를 틀었어.
3: 어?
4: 조용히 해봐. 그 헤드폰 껴봐.
3: 언제부터 내가 개 밑으로 들어갔어 내가? 어? 내가 개만 못한 인간이야 내가?
4: 내가 댕댕이만도 못해.
3: 살 수가 있나 내가.
4: 내가 댕댕이만도 못해 그래.
3: 개가 지지. 내가 댕댕이만도 못해.
4: 그렇지.
3: 내가 지지면 못 짓게 하는 게 정상이야. 못 짓게 하는 게.
4: 그치.
3: 어? 확 그냥 진짜.
4: 이렇게 얘기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3: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4: 그렇지.
3: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4: 예.
3: 적반하장. 써봐야. 너 한 번은 쓸지 모르지 한 번으로.
4: 너 적반하장이 뭔 뜻이야?
3: 야, 너 몰라? 에?
4: 적반하장이 뭔
3: 아니, 그건
4: 뜻이야?
3: 그건 아니지. 아니 뭐야?
4: 뭐야 적반하장이 뭔 뜻이야 이게 봐. 아유 한자 그대로 얘기를 해봐.
3: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어?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화를 낸다 뭐 이런.
4: 적자가 아니에요. 무슨 적자야?
3: 적?
4: 어.
3: 적군 할 때 적 아니에요? 저 적.
4: 아이 도적 적자지. 적군이 적이 아니고.
3: 아, 도적적?
4: 어. 도둑놈이 네. 오히려 저 이거 든다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저 장돌이 네. 뭐야 이거 망 집행이 집나라 뭐라 그러자 적반하장.
3: 네. 아 진짜 그런 거야?
4: 아니까 그러니까 도둑이 집을 지가 오히려 화를 내고 그런다는 거 아니오?
3: 그러니까. 당신 어? 나 뭐? 왜 개를 짖게 만드냐고? 이게 뭔 개소리야?
4: 아 이번에는
3: 아, 옛날에
4: 예
3: 네.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이게 더 심하긴 한데. 제가 그런 적 있었어요 옛날에
4: 실제로
3: 행사할 때
4: 네.
3: 행사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일반인 분 관객분들을 이렇게 무대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뭐
4: 즐겁게 노래, 하는 거야
3: 노래자랑 좀
4: 네.
3: 해가지고
4: 네.
3: 이렇게 상주는 그런
4: 예, 예.
3: 뭐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무대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막 하다가 그 아이가 이제 떨어진 거죠.
4: 그러니까
3: 제가 탈락을 시킨 거죠.
4: 네.
3: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끝나고 행사 끝나고 그 아이의 할아버지께서
4: 체육씨한테 쫓아왔어?
3: 쫓아와가지고
4: 어.
3: 왜 애 무한하게 떨어뜨리냐.
4: 오.
3: 애가 얼마나 무한하겠냐.
4: 예.
3: 나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
4: 어. 너는 인간도 아니야 그랬어 그 할아버지가?
3: 나한테 막 화내시더라고. 네가 인간이냐고. 아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예.
4: 예. 그 왜 애를 떨어뜨려 그래. 동심을 파괴시켰어 그래.
3: 아니 애가 너무 못해가지고. 아, 웬만하면 내가 붙여주려고 했는데 너무 태어나니까. 네. 그랬지, 나는. 네.
4: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지금?
3: 비슷하잖아요. 왜 개를 짓게, 아, 왜 네. 개를 짓게 만드냐, 뭐 네. 이런. 네.
4: 다 이유가 있어서 떨어뜨리고 그런 건데. 예. 네. 아, 근데 저 이해가 안 되네. 오히려 저렇게 강아지가 다른 이웃 주민인데 내리려고 그래서 짖으면.
3: 네.
4: 개 주인이 그럴 것 같아. 조용히 해, 이놈아. 아, 그러면서 네. 내리려고 하는 그 아래층 사람한테. 아유 죄송합니다. 이래야지 되는 거지. 그게 에티켓이지.
3: 그게 정상인데요.
4: 그러니까.
3: 왜 이러셨을까 진짜로.
4: 걔를 그 얘기 한 번만
3: 강아지를
4: 더
3: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4: 거그 얘기 한 번만 내리는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왜 거기다 화를 내 그래.
3: 아까 했어요.
4: 아 했냐?
3: 네 했어요.
4: 나 못 그러니까
3: 안 들으시는구나 내가 화내는 거를 그냥. 뭐 딴 생각하시네.
4: 알았어 알았어. 네. 0228님께서는 어 최국 오빠 얼굴 부은 것 같아요 그래. 네. 약간 좀 부은 것 같기도 하고.
3: 아니
4: 어제 뭐 막걸리 좀 했냐?
3: 아니 붙진 않았습니다. 붙진
4: 어제 막걸리 좀 했어?
3: 아 요즘 술을 잘 안 먹어요.
4: 어 그래?
3: 네. 살찐 걸 거야.
4: 됐습니다.
3: 안 움직여가지고.
4: 네. 0742번님께서는 오늘은 생방송이라 기분 좋네요.
3: 도대체 녹음을 며칠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4: 며칠
3: 난리가 났어 지금.
4: 아 며칠 안 했어.
3: 아, 그래도 중간중간 해야지 그래도 생방을.
4: 자, 오늘은 생방이라 기분이 좋네요. 최국 씨, 최일구 씨. 너무 화나는 일 있어요. 5년 전에 물건값 1억이 넘는데도 준다고 말만 하고 안 주고 있어요. 정말 열받아요. 화 좀 내주세요. 56년생입니다. 아이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합니다.
3: 야, 진짜. 네. 아, 그럼 얼마야? 1억이요? 1억?
4: 1억, 1억.
3: 5년 전
4: 1억.
3: 5년 전 1억이면 네. 지금도 돈 올랐어. 야!
4: 5년 전 1억.
3: 돈 갖고 와라! 네. 누나! 야, 지금 뭐 1억이 장난이야, 지금! 어? 야, 누구는 100만원도 진짜 감지덕지해가지고 이거 쓸까 못 쓸까 발발 떠는데 1억을 꿀꺽 그래? 네가 인간이야? 아, 나 친구가 진짜 야! 야! 너 그러면서 네 밥이 넘어가 너 진짜 그러고 나서 남의 돈 떼어먹고 밥이 넘어가냐고? 어? 남의 눈에 눈물 나 너 피눈물 나 양반아! 양반이 아주 그냥 너 어디야? 너 어디야?
4: 알면
3: 어 보면. 진짜 내 돈 같네 진짜 돈 갚어 돈 갚어
4: 아유 좋습니다 아 최국 씨가 이렇게 화를 냈으니까 화 좀 풀리셨을
3: 거예요 07사님 성함 좀 보려 성함 그, 그 사람 이름 뭐예요 내가 여기서 하, 진짜 실명 까버릴 테니까 그냥 어
4: 07사님이 56년생이라고 그러네
3: 와
4: 저보다 4살 형님인데
3: 야, 겁도 없어 어떻게 1억을 꿀꺽을 할 생각 왜 안 갚어 아니 저기라도 뭐 성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럴 거 없으면 뭐 매달 뭐 단돈 100만 원이라도 갚는 맞아. 어떤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런 생략. 아, 나 정말. 네. 이거 인터넷 방송으로 바꿔! 네.
4: 저 세게 하게?
3: 욕조하게!
4: 아이, 됐어.
3: 왜 지방 지상파?
4: 아, 여기까지 하고요. 아, 근데 074님이 56년생이라는데, 저거, 오스트리아의 그 유명한 작곡가 누가
3: 피아니스트 베토벤.
4: 걔는 저기 독일이고.
3: 모차르트.
4: 네. 모차르트가 56년생이잖아.
3: 아, 그래요?
4: 어.
3: 아, 뻥치지 마. 아, 1856년.
4: 아니, 1756년. 아, 1756년. 아,
3: 빠른 일이에요?
4: 예?
3: 빠른인가? 빠른 56인가?
4: 그건 왜 빠른 56이지 늦은 56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756년이야.
3: 아, 진짜.
4: 1756년이면 우리나라 임금이 누군지 알아?
3: 정조.
4: 야, 너 잘하네. 틀렸어, 근데.
3: 아, 왜? 아니에요? 아니야. 뭐야?
4: 영조야.
3: 영조예요?
4: 어. 정조는 1776부터 네. 시작했거든.
3: 아, 진짜.
4: 1776부터 1800까지. 네. 그러니까 정조 대왕 돌아가시고 네. 1801년인가부터 신유 박해가 일어나고 아, 그랬던 거야.
3: 그 영조가 왜 사도세자를 뒤주에 다른 것도 아니고 왜 뒤주에다가 가뒀는지 아십니까?
4: 왜 그런 거야?
3: 아, 저 물어보잖아요, 궁금해서.
4: 아니, 뭐, 대충 알지. 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3: 그게 아니라, 어. 아, 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러던데. 아.
4: 이 사람은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
3: 아니, 나 형님 혹시 아실 줄
4: 알아요? 아니, 그거 말 안 듣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네. 왜? 그 정치적으로 아마 그때.
3: 말을 좀 심하게 안 들었겠죠.
4: 그때 네. 뭐, 이, 뭐가 좀 있지 않았을까.
3: 아니, 그, 네. 제 사도대자가 막 저기, 그, 하녀들 막 저기 하고 했다며요.
4: 그러니까 야사에 나오는 거지. 네.
3: 아, 야사예요?
4: 네. 여기저기
3: 아,
4: 야사.
3: 팩트가 아니야, 그게?
4: 아니, 무슨 실록에 나와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런 게.
3: 아, 그래요?
4: 네, 무슨. 그런 이야기는 이제 주로 이제 야사에 많이 나오지. 여인 그런 이야기. 네.
3: 아무튼 이제 제대로 알아서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4: 여기까지 얘기를 하려면 제대로 알고 끄네. 그냥 그런 거 있네. 그런 거 안 그러지 말고.
3: 이거 요즘 트렌드예요. 이게 방송 트렌드.
4: 아, 그게 트렌드냐? 네,
3: 그냥 던지는 거.
4: 네. 그러네?
3: 그리고 나 일부러 계속 이러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4: 오, 그렇지. 화내는 것보다 이게 편하지?
3: 어, 너무 편해. 저 프로그램 포맷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4: 10년여도 안 주는데 화 좀 네. 화내다가.
3: 살면서 지금 네. 7년 동안 이렇게 화내는 사람 본 적 있어요?
4: 참나. 어. 이러다가 직업병 걸려. 네. 어? 심장에 안 좋아, 이거 무리가 한다고.
3: 나 가끔 아무 이유도 없이 와이프한테 화내고 막 그래요.
4: 연장선으로?
3: 코너인 줄 알고, 순간적으로.
4: 뭐라고 화를 내?
3: 아니, 그니까, 예를 들어서.
4: 네가 인간이야, 그래?
3: 아니,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막. 아니, 저 옆에 부동산 아줌마 있잖아. 아줌마가 참, 뭐, 법비를 더 받는 거야. 막, 네, 뭐 이러면 네. 하면. 네. 나도 모르게 내가 대신 화를 내주는 거죠.
4: 아.
3: 어? 그 여자가 인간이야?
4: 아니, 왜? 잘하네, 그러면. 나는 아내분한테 그냥 욕을 했다, 화를 냈다, 그런
3: 적 없거든요. 아, 아내분한테는 욕을 할 수가 없죠. 어,
4: 큰일 납니까?
3: 예, 시스템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끝나기 때문에.
4: 알겠습니다.
3: 둔하셔가지고.
4: 자, 그러면 9704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요. MBN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를 최국이가 출연하면 시청률 두 배는 오를 건데 왜 출연자를 안 바꿔줄까요? MBN 방송에 화를 좀 내달라는데.
0: 네. 나 써 그래. 나 좀 써 그래.
3: 밑도 끝도 없이. 아니 저 들어가면 윤택 어떡하라고요. 이승윤 어떡하라고.
4: 자, 알겠습니다.
3: 저는 그런 프로그램은 적성이 안 맞아요.
2: 잘할 것 같은데.
3: 아 힘들어요. 저는 산 타는 거 제일 싫어해요. 어.
2: 네. 자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화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돌 힘든 싱어 신한산 씨의 노래 통. 노래 듣겠습니다. 가슴이 통 비었다는 얘기야.
3: 통.
2: 통 비었다.
3: 어, 통. 어.

0: 신한산 씨의 텅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청취자분께서 화내달라고 문자 보내고 있어요. 8272번님이 버스 승무원입니다. 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 정차해서 하차 손님이 있어서 뒷문을 열었더니 학생 30여 명이 뒷문으로 카드도 안 찍고 우르르 올라타면서 문을 닫을 수도 없게 매달려 타더니 내릴 때도 카드도 안 찍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애들한테 화 좀 내주세요.
1: 너무 짜증.
0: 거창하게 하려지 말고.
1: 찍어 엄마! 카드 찍어! 어, 이거, 너 그거 범죄야, 그거. 어? 그, 저, 그, 열권 내고 타야지 말이야. 어? 탔으면은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너 아친 놈들이 카드도 안 찍고 진짜 꼭 시험 볼 때만 찍어야 아주 그냥. 찍어서. 이거 재밌는 건데 왜?
0: 어, 맞아.
1: 아니 시험 볼 때.
0: 야 재밌다.
1: 카드 안 찍고 시험 볼 때.
0: 그러니까.
1: 찍는다, 이거.
0: 역시 역시.
1: 이런 라임을 구사하는 개그맨 어디 있어요? 아이. 커서 뭐 하달라고 했나? 지금.
0: 그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냐? 너밖에 못해.
1: 뭐가 달라고 네? 정말 진짜.
0: 어? 카드 안 찍고 시험 볼 때 찍기만 하려고 그런다고. 야 그런 얘기를 누가 하냐?
1: 그러니까.
0: 어? 너밖에 없어.
1: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뭐해? 이렇게 인성이 안 돼 있는데 이 자식 어디 갔냐? 이 자식 어디 가서 담배 피려고 이것들 담배 안 끄?
0: 에이 벌써 담배 피겄냐?
1: 저런 녀석들이 피었고.
0: 그래?
1: 어. 네가 인간이야?
0: 아 네가 학생이야 그래.
1: 네가 학생이야?
0: 그렇지.
1: 야!
0: 학생 보고 인간 그러면 좀
1: 카드 그렇고. 찍어!
0: 그렇지.
1: 누군 땅 파먹고 장사하나 있죠?
0: 어떻게 30명 얘네들이 아주 작당을 하고 올라탄 거네. 작당을 하고.
1: 에? 올라탔으면 찍어야 될 것 같아.
0: 가만 있어봐. 최국 씨는 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 뭐 내고 탔어요?
1: 저 회수권이요.
0: 회수권이 있었어 그때?
1: 네. 저때 회수권이요.
0: 토큰은?
1: 토큰은 아니었습니다.
0: 토큰 네. 나오기 전이야?
1: 저 토큰은 저 7, 8살 때고요. 학교 다닐 때는 회수권.
0: 7, 8살 때 네가 토큰 내고 다녔어?
1: 아니 어른들이 토큰 내는 걸 봤어요.
0: 7살
1: 때. 네. 아 81년인데 그때는 토큰 썼잖아요.
0: 81년 토큰 썼겠지.
1: 네, 네, 네.
0: 우리 때도 저 뭐 회수권 썼지.
1: 그러니까
0: 이제 우리가 학교 매점에서 그걸 팔거든. 회수권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네. 때 보면
1: 네, 네, 네.
0: 회수권 거기서 팔잖아요. 학교 그러니까. 매점에서.
1: 예전에 제가
0: 그러면 그거 이렇게 네. 한 장이 쭉 기다란 게 있으면 거기에 열 장이 쫙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네.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제 성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애들은 그걸 겸허하게 한 장을 더 늘려보려고 수수는 애들이 있지.
1: 뭐 그렇다며요.
0: 네, 네.
1: 그런 거 저는 그런 짓은 안 하고.
0: 어 네. 집에 돈이 많았나 보다.
1: 아니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없어가지고. 네, 깔끔하게
0: 없어가지고 네,
1: 깔끔하게
0: 버스를 못 타고 다닐 정도였어.
1: 네, 그리고 저기 뭐 버스 기다리는 게 짜증나더라고요.
0: 네, 아, 자 이번에는 4078님 여기는 시골인데요. 운동시킨다고 데리고 나와서 남의 집 문 앞에 똥 싸게 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 좀 혼 좀 내주세요. 속 시원하게요.
1: 아 강아지들은
0: 강아지 댕댕이 얘기하시는
1: 어따 똥 싸게 하는 거 지금 똥 치워 똥 치워. 아이 냄새나 진짜 냄새 더럽게 냄새 진짜. 어?
0: 가져가 그래 가져가
1: 가져가.
0: 아니
1: 네 데리고 나왔으면 이거 봉투에다가
0: 대변
1: 해가지고
0: 대변 봉투.
1: 어? 아 그런 에티켓이 없어 어떻게?
0: 대변 봉투 갖고 다녀.
1: 대변도 갖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가
1: 인간. 키울까 봐 갖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0: 네가 댕댕이 주인이야.
1: 네가 그래. 댕댕이 주인이야. 똥 안 치워. 먹어. 아 이거 좀 인터넷으로 바꿔주세요. 속 시원하게 좀 상륙 좀 하고.
0: 아, 그러니까 유튜브를 해야 돼, 유튜브.
1: 응? 아, 유튜브도 안 돼.
0: 왜?
1: 유튜브도 되게 세요, 요즘에.
0: 아, 검열이 세?
1: 네, 욕하면 저기.
0: 그럼 뭐를 하자고?
1: 예?
0: 뭐를 하자고?
1: 아프리카 TV로 갑시다.
0: 거기는 그런 거 해?
1: 거기 안 되나? 모르겠어요.
0: 아니, 아프리카 TV나 유튜브나 그게 그거 아니야?
1: 아니, 그래도 좀 더 자유로울걸, 그쪽이.
0: 네. 아니, 유튜브 하면은 좀 자유롭게 한다는데 그게 요새 안 돼요?
1: 아이, 그것도 요즘에는 다 무슨 언론기관도 다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0: 가이드라인이.
1: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디 가서 그런 걸 하겠다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
0: 네? 그냥 하는 얘기예요.
1: 아, 그냥 하는 얘기예요.
0: 뭘 인터넷으로 해. 출연료나 줘요, 빨리.
1: 누구한테 얘기라는 거야, 지금?
0: 아, 몰라. 지금 오세훈 시장.

0: 지휘할 거야, 앞에서.
1: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6371번. 아니, 근데 그 DJ 하시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0: 네?
1: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예능? 자? 예능?
0: 아, 예능이죠. 아. 그럼 뭐 정치 시사를 하겠어요. 내가 뭘 하겠어요.
1: 너 노래 많이 아냐?
0: 아, 노래는 뭐.
1: 노래 많이 알아야 돼.
0: 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아는 것만 틀 거야.
1: 너 고맙소 이 노래 누가 불렀어?
0: 고맙소?
1: 어. 고맙소.
0: 아, 되게 고마우신 분이 불렀겠죠. 임영웅.
1: 임영웅이야. 조항조 씨.
0: 아, 조항조 씨.
1: 아, 그런 거 알아야지.
0: 네.
1: 고향역은 누가 불렀어?
0: 나의
1: 코스모스
0: 나훈아 선생님
1: 그런 거 알아야 돼. 그런 거 알아야지 DJ하는 거지.
0: 아, 나 90년대 쪽으로만 할 거예요.
1: 자, 1인 시위하면 너만 힘들대.
0: 아, 그럼 2인 시위 할게. 2인 시위. 내 친구 하나 데리고 와서 할게요.
1: 자, 이번에는 6371번님 사연입니다. 저는요, 큰 며느리입니다. 둘째는 이혼해서 동서가 안 오고, 아싸. 셋째는 이제 결혼해서 아기 낳고 이제 나타가 안 오고 나만 며느리냐? 아. 시집살이도 혼자 견디는데, 네. 예? 또 돌아가시니까 나만 제사 준비하고 아, 죽겠어요.
0: 너무하시네 진짜.
1: 아니, 만 며느리야 만 며느리.
0: 아, 이혼한 거랑 안 오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이혼했으면 더 자유로우니까 더 좋겠네. 빨리 와요. 아. 이혼하셨으면 이제 남이구나.
1: 그치.
0: 아, 죄송합니다. 저기. 안 그래도 힘드실 텐데.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저기, 셋째! 애기 낳고 애기 안고 오면 되잖아! 어, 나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니까
1: 산후조리 하느라고 못 오는 거지. 아니까.
0: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1: 아니.
0: 뭐 누구한테 말할래, 그러면?
1: 이 얘기지. 지금 저 만면의 6371번님이 사연을 보낸 거는 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 아니에요. 동서나 아랫동서, 윗동서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어?
0: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1: 어? 아니, 써놨잖아. 나만 며느리냐,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0: 어떻게 제가 가서 도와드려요?
1: 어? 그렇게 화를 내달라는 거 아니야. 나만 며느리냐? 시집, 이따 써놨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읽어.
0: 아니, 내 말은 누구한테 화를 내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둘째 며느리 이혼하셨고, 셋째, 저기는, 저기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못 오시고.
1: 돌아가신 시부모님한테 화를 내는 거지, 뭐. 어. 돌아가시니까 아니, 나만 제사 준비한대잖아.
0: 아무래도 어떻게 돌아가신 분한테 또 그렇게 아, 그러니까 좀그렇잖아
1: 누구한테 화를 내냐고 모르니까.
0: 머리숱도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1: 아, 염색해서 그래.
0: 어, 대박이신데?
1: 야, 너 집중해. 뭐,
0: 약을 바꾸신 거야?
1: 얘 출연해 안 받으니까 소리 지르기 싫어가지고.
0: 아니, 갑자기 딱 무심코 봤는데 되게 풍성해지셨는데?
1: 아, 내가 지난주에 네. 저 미장원 가가지고 뿌리 염색했잖아.
0: 아, 진짜 뿌리 염색도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1: 집에서 커품으로만 하다가 네. 어, 뿌리 염색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0: 그러니까. 왜 오래 사시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준비하잖아요? 아, 진짜.
1: 너 뿌리 염색이 뭔지 알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0: 뿌리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뿌리? 안 해봤어요.
1: 아,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
0: 아니, 여기도 이렇게 하면 이제 뿌리.
1: 아, 그러니까 왜 뿌리 염색이냐고 그랬지, 물어봤지. 네, 그랬더니, 그래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 염색을 한번 하면 이제 이게 빠지는 게 아니고 네. 머리카락이 이제 나잖아.
0: 네네네.
1: 그러면 뿌리 있는 부분만 이제 하얘지잖아요.
0: 네네네네.
1: 그러니까 그 뿌리 고기만 염색을 한다. 요 위에까지 안 한다.
0: 위에는 안 하고.
1: 그래서 뿌리 염색이라고 그런다는 거야.
0: 그럼 뿌리 염색은 좀 싸겠네요.
1: 어그 비싸게 받던데? 미용실인데? 아니,
0: 그러면 전체적으로
1: 한 5만 원? 5만 원 받던 거?
0: 어, 진짜?
1: 4만 원인가?
0: 아, 그럼 전체는 데카시 집에 뿌리.
1: 아니, 그래서 나는 그런 거, 그 염색은 처음 해봤는데, 네. 집에서의 거품 있잖아. 나 그것만 했거든. 근데 그거는 뿌리 염색이 아니고 전체를 다 하는 거 아니야.
0: 알았어요. 이제.
1: 예?
0: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뿌리 하셔가지고.
1: 아, 나 뿌리 염색 개념을 그때 알았어.
0: 예. 네.
1: 자, 그리고 부부싸움 하신 6384님께서, 아, 길게 사연을 보냈어요. 마누님께 화 좀 내줘요. 주말에 놀러 가는 중에 라디오 들으며 운전하는데 말 없이 정신 사납다고 끄길래 졸려서 켜놓은 거야. 이랬더니 휴대폰으로 다른 음악을 크게 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운전 방해되니까 당신이 운전해라. 그랬더니 차 돌려서 집에 가자고 성질을 갑자기 부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지 지금?
0: 네, 네.
1: 정리되고 있지? 여태 말 안 하고 지내요. 정화야.
0: 신명 났어 지금.
1: 정화야. 제발 급발진 좀 그만해라. 한두 번도 아니고 항상 늦게 준비하는 거 차에 어떻게... 타면 핸드폰 하다가 자는 거 다 이해해 주니까 자기만 잘났다 잘한다 다 안다 하지 말라고.

0: 추석 연휴고 휴가가 없어. 아이고. 홀로 몇 년 동안 못했던 낚시 나갈 테니까 황소고집 계속 부려봐. 최국 씨가 혼내줄 거야. 네. 네가 인간이야.
1: 이게 진짜.
2: 야, 뭐 다 써주셨네.
1: 예. 네.
2: 네,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봐.
1: 아, 아니, 그러니까 운전하는 두 분이 이제 놀러 가시는데.
2: 부부가.
1: 라디오 들으면서 이제 운전하시는데.
2: 이거 문자를 보내면은 아내야, 남편이야?
1: 남편이요.
2: 남편이야?
1: 아니, 저를 도대체 뭘 생각하시길래. 아, 진짜 이것도 모를까봐 그래요? 아, 어찌됐건 이제 뭐, 부부, 이렇게 놀러 가시다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지금 말도 안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어떻게 되게 사소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참.
2: 아, 그러니까 남편분이 화를 내달라고 그랬으니까 화를 내.
1: 화를 내기도 참 이거는. 네. 그렇다, 아니, 저 남편분도 그래요. 그렇다고 저 어떻게 좀 신뢰로 회복할, 그걸 막 계속 저 고민을 하셔야지 낚시를 가시면 어떡해요.
2: 아니, 가신다는 게 아니고.
1: 낚시 간대잖아, 지금.
2: 에이, 그 얘기가 아니지, 사람아.
1: 그러면?
2: 그렇게 황소고집 부르면 나 낚시 가버리겠다. 협박하는 거지. 가겠다가 아니고. 아, 형이 얘기해가지고 너한테 물어보면 너, 아, 그리고, 너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내용을.
1: 아, 난 낚시 가신다 그런 줄 알았죠. 아니, 아무튼.
2: 아니라고.
1: 저기, 네, 아내분. 아내분.
2: 문혜력이 떨어져.
1: 아내분. 그 운전하실 때 그거 다 아시잖아요. 운전할 때 되게 졸려요. 장거리 가면은. 그리고 음악 듣는 거 당연한 건데요.
2: 라디오 켜놓고.
1: 뭘 그거 갖고 또 이렇게 정신없다고 그러시면은 뭐 가서 그럼 졸음 운전하면 큰일 나게, 그러면. 그러니까. 어? 네. 그럼 뭐. 아, 왜 그러셨어, 왜? 사모님!
2: 아까 그 남편분이.
1: 왜 그래, 사모님, 진짜! 남편... 야,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2: 네가 인간이야, 해달라 그랬어.
1: 아,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그래, 맨날, 나한테 맨날, 어?
2: 아니, 그거 해달라 그랬어.
1: 네가... 내 돈은 너만 쓰고! 너만! 진짜. 뭘 해달라.
2: 네가 인간이야, 그거 해달라 그랬어.
1: 아, 그래, 와이프가, 그래도 와이프인데 괜찮으시겠어요?
2: 아니, 해달라 그랬어.
1: 네가 인간이야?
2: 그렇지. 두 번만 더 해.
1: 네가 인간이야?
2: 한 번 더?
1: 네가 인간이냐고?
2: 그렇지. 아이,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 할 것 같은 남편을 말이야. 어? 우리 남편 운전하는데 어디서 어? 네가 노래를 부르든가 그러면? 괜찮으세요?
2: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남편분 화 좀 피셨나 모르겠네.
1: 아니, 안 풀리셨을 것 같은데.
2: 네, 부부.
1: 최국 저 녀석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러실 것 같은데, 지금 남편분이.
2: 에이, 됐어.
1: 이거.
2: 너 남편분이 시킨 대로 한 거야, 너는.
1: 그리고 낚시는 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낚시 가시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2: 아니, 그러니까 형이.
1: 와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낚시예요.
2: 아, 가만 있어봐. 형이 이렇게 문자를 소개하면. 네. 내가 너한테 물어보잖아, 아냐고, 이 상황을. 또 다 안다고 해놓고 모르잖아.
1: 아, 그, 뭐, 자세히 알아야 돼요,
2: 낚시를 가겠다는 게 아니고.
1: 뭐, 내가 싸웠어? 저 둘이 싸웠지. 뭐.
2: 오케이. 자, 6384님의 이 부부의 얘기 들은데, 이런 부부를 위한 노래가 있어. 예? 노랫말 아, 이런 게 있어.
1: 뭐야.
2: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평행선.
1: 아, 이게 부부를 위한 노래? 정확한데?
2: 그렇죠. 윤희 형이 부릅니다. 평행선.

0: 문희옥의 평행선, 네, 노래 듣고 왔어요. 자, 8625님의 사연입니다. 최국 씨, 정말 열받아서 정년을 당기고 싶어요. 올해 제가 32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합니다. 어제 높으신 분께서 일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출근해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솔직히 명절 휴가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따지고 싶은데 유종의 미를 생각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최국 씨, 속 시원하게 화 좀 내주세요.
1: 아니, 딴 분도 아니고, 이제 정년이라 이제 퇴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런데 추석 연휴 때
1: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0: 네가 인간이야.
1: 32년을 다니신 분을. 네, 네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야? 네가 높음 얼마나 높아, 네가?
0: 그렇지.
1: 네가!
0: 사장이래, 사장.
1: 사장이야? 네가 사장이야? 아, 사장이면, 진짜, 어?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야, 군대에서도 이렇게 30년 이상 하면은, 야, 캬, 해주고 그냥 그래. 잘해주더라. 그래. 어? 그리고 기념식 때.
0: 아니, 군대 얘기하면 사람아, 제대하라고 저녁 네. 그 명령서 오면은, 네. 그 쉬게 해주잖아요.
1: 그러니까.
0: 아니, 20일은 그냥 내부말에서 징글징글하게 해.
1: 회사도 뭐 안식년 이런 거 있지 않나?
0: 안식년은 이제 하다가 또 이제 또 근무하는 거
1: 아니고. 아, 어찌됐고 말이야? 어? 그러지, 이렇게 열심히 몇십 년을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일하신 분을.
0: 감사패는 주지 못할 만정
1: 말이야. 어? 야, 보너스는 주지 못할 만정. 와서 일을 하라고? 네가 인간이냐고.
0: 그렇지.
1: 그러나, 네가 사장이면 그런 회사 조만간 끝나는 거야. 너 같은 사장 때문에.
0: 아유, 잘한다.
1: 야, 당장 때려쳐. 사장하지 마!
0: 에이,
1: 너 당장 때려치고 딴 저기 CEO 될 거야. 뭐, 전문경영인? 될 거야!
0: 아, 좋아, 좋아. 저거 한
1: 너는 자격도 없어, 너는.
0: 오랜만에 그거 한번 해. 어?
1: 저런 회사를, 저기 예산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TBS를 끊어가지고.
0: 그렇지. 아니, 저긴 민간 기업이야. 달라.
1: 몰라, 그냥.
0: 장르가 달라.
1: 하는 거예요.
0: 아니, 그거 한번 해. 뭐.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거. 스타쉽 태워서 화성 보낸다고 그래. 예?
1: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 보내버린다.
0: 그렇지.
1: 이거 좀 더 쉽게 가도 돼. 일론 머스크가 만든 테슬라 태워가지고.
0: 테슬라 태워 어디가? 어?
1: 고속도로로 보냈는데 충전기 없어라.
0: 자, 이번에는 9446번님 안녕하세요 최국님. 혹시 날파리한테도 화를 내줍니까? 지난 토요일 날파리한테 화내달래. 갑자기 눈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냐? 지난 토요일날 새로 구입한 자전거 타고 중랑천 달리다가요. 날파리 떼가 얼굴에 부딪히면서 그중 몇 마리가 눈에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자전거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다행히 다치지 않았는데 앞 타이어 튜브가 터져서 먼 거리를 자전거를 끌고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가 날파리와 대화가 어려우니 최국 씨가 대신 날파리한테 화 좀 내주세요.
1: 네, 정말 그래도 안 다치셔서 다행입니다. 근데
0: 자전거가 재미는 있어도 한순간에 삐끗하면 저렇게 위험하다니까?
1: 꺼져버려, 파리!
0: 아이, 좋아!
1: 파리! 어딜, 야!
0: 야, 꺼져버려, 파리? 야, 어떻게 하면 그런 기발한 그 발상을 하냐? 이게요? 꺼져버려, 파리? 야.
1: 그래? 꺼져버려!
0: 간단하면서도 그냥.
1: 아, 진짜?
0: 바로 메시지가 빡 전달이 되네.
1: 아, 그래?
0: 예.
1: 가버려, 파리!
0: 그렇지.
1: 파리로 가!

0: 야, 어디 있어, 누군 줄 알았는데, 큰일 나라고 아주, 진짜.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잖아? 빌어. 싹싹 빌어! 야! 파리, 빌어.
1: 꺼져버려, 파리. 아주 간단하게 아주 집중력 있게 잘했어. 그거 저것도 한번 해봐. 요새 추석 때 다 돼가지고, 네. 뭐, 저, 성묘 벌초하러 가다가 벌한테 쏘이는 분 많잖아.
2: 응? 어, 그렇죠.
1: 벌한테 쏘여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
2: 맞아요.
1: 벌한테도 한번 하자.
0: 오지 마! 이번 추석 때 오지 마! 네. 어디라고 와? 그만 좀 와. 너 말벌이잖아. 말아태가 왜 사람아태가 아니노?
1: 와, 지식인다, 오늘.
2: 아, 말아, 미안하다.
1: 야, 체국이 살아있네, 정말. 야.
2: 괜히.
1: 꺼져버려, 파리하고 말벌아, 말한테가. 야.
0: 오,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요? 앞으로 좀 계속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1: 알았어. 출연료도 안 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해줄게, 내가.
0: 출연료보다 이 박수 받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1: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나는 박수 치는 나는 출연료 누가 줄 거야?
0: 형 돈 많잖아요.
1: 무슨 돈 있어 내가. 자, 최일구의 어리켄 라디오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해가 뜨고
3: 해가 지면 안녕하세요. 전인권입니다. 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지루하지 않아요.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최고의 함께 라디오.
1: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여기까지만 화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광고. 저기, 다시 반납하는 게 낫지 않아요?
1: 왜? 왜 반납해, 이 사람아?
2: 아니, 이렇게 광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돈 있는 줄 알잖아. 방송. 어? 야, 쟤 돈 있나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자. 이거 광고, 이거 솔직히 뭐, 저기, 직원이 몇 명인데 지금, 뭐라 그래? 이거 간에 기별도 없는데.
1: 기별도 안 된다고?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7053번님께서. 최일구 씨, 반가. 최국 씨, 화 좀 내줘요. 뭐냐면요. 지난번 장에서 난꽃을 샀는데 난을 사셨나 봐. 네. 사장님이 꽃이 두 달은 피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서 샀는데 5일 지나니까 다시 들었어요. 최욱 씨 화 좀 내줘요. 지금도 이렇게 판다니 짜증나요. 파블로 PD님도 수고하세요. 왜?
2: 아니 지금 사장님 너무하시네. 아니
1: 5일 만에 시들었는데
2: 두 달 간다고 그래.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해요 진짜. 금방 들통날 걸 말이야. 사장님! 빨리 꽃 피워! 꽃 피워! 사장님 피해줘!
1: 예,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자, 최욱 씨,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시다.
2: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기, 뭐.
1: 빨리 얘기해.
2: 이민 갈 수도 있으니까.
1: 아, 이민가? 다음 주에 이민가? 최국 이민가? 어? 자, 명절 앞두고 이 노래를 끝곡으로 파블로가 올려놨습니다. 오동잎 한잎도잎 이 노래 네네네. 작곡하신 분 누군지 알아?
2: 네? 최현.
1: 아니 작곡. 최현은 가수고.
2: 아 작곡이요?
1: 안시행 선생이라고.
2: 아 진짜요? 네.
1: 작사 작곡하신. 네네. 이제 추석 때 이제 고스톱도 친다 이거야. 형제들 모였을 때. 아, 이 노래가 딱이다. 이거. 권미가 부릅니다. 운칠기삼 완고 두고 이렇게 하는 거야.
2: 아, 제목이
1: 하지 나오지.
2: 운칠기삼.
1: 두고.
2: 운칠기삼이요?
1: 두고 쓰리고. 쓰리고 한 방에 끝난다는 거 아니야?

0: 있습니다.
1: 이제 통과됐어요? 심의위원회.
2: 아, 요새 다 돼.
1: 대박이다.
2: 문칠기삼 고스톱 권민희 씨 노래.
1: 조만간 포카도 나오겠는데, 포카.
2: 다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이 씨, 다음 주에 보고요. 수고했습니다. 누가 최고다?
1: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 서울에 도착하는데 요금소 기준 부산에서부터 5시간이 좀 넘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 때문에 불편한 곳 있습니다. 영동 3터널 입구 부근에서 승용차 추돌사고로 2차로 막고 처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영동 나들목에서 영동 1터널 이후로도 회덕분기점에서 신탄진 구간과 남청주에서 청주분기점까지 밀리고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청주휴게소까지도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으로는 남이천 나들목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뒤로 3km 구간 정체인데 남이분기점에서 서청주까지도 어렵고요. 반대 남이 방면으로는 진천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로 2km 구간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여주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2: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아저씨 아저씨 콜이 뭐예요?
1: 옛날 옛적이었어요. 하늘에서 큰 빛이 콜 하고 떨어지더니 그게 쿨이 됐단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4: 나 감기 걸렸나봐.
5: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6: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 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TBS 교통정보.
7: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내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이후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내 4차로에서도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도 월드컵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내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이후 잠실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 북진천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로 정체인데 대소분기점에서 안진터널까지는 차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선산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로 뒤로 5km 구간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으로는 김포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자유로에서부터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This is the beginning.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내 2, 3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이 일대로 정체가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제 서울 방면 정체는 총 17km 구간에서 남아있는데요. 영동 나대모세 영동 1터널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청주휴게소까지 밀리고 안성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버스의 추돌사고로 처리작업으로 정체인데 이어 이후로는 양지에서 반포까지 도심 방면으로도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으로는 서청주 일대 2km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으로는 북상주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추돌사고로 이 일대 정체고 칠서 휴게소에서 남지 나들목까지 선산 휴게소에서 상주터널과 북상주 일대로 정체가 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3: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

0: 203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6: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7: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8: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7: 둘째,
8: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7: 셋째,
8: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7: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8: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9: TBS 교통정보.
10: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막바지 귀경길 총 24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 도착하는데 요금소 기준 4시간이 좀 넘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방내 영동 1터널 일대와 대전에서 회덕분기점까지 밀리고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청주휴게소, 안성 나들목 일대와 안성분기점 일대, 또 도심 방면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이용해 하남 방면 가기는 서청주 일대에서만 속도가 떨어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차량이 여전히 많아서 문경 휴게소에서 진남 터널까지, 문경 세제에서 문경 2터널까지 밀리고 북충주에서 충주 분기점까지 정체인데 여주에서 영동고속도로 진입해서는 인천 방면으로 전구간 속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0: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

항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귀경길 차량 49만 대로 예상을 했고요. 지금까지 37만여 대의 차량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았고 정체도 빠르게 풀리면서 지금은 몇 구간에서만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면으로는 북공주 부근 있었던 사고 여파로 공주 분기점에서부터 정체가 좀 남아있고요. 정안 나들목 일대로도 제속도를 맺들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해서는 서울 방면으로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청주휴게소까지 또 안성분기점 일대 밀리고 도심방면 차량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 차량이 여전히 많아서 선산휴게소에서 상주터널, 문경휴게소에서 진남터널과 노은분기점에서 충주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서울 현재 기온 23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곡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곡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0: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

0: 국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4: 대리 부르셨죠?
1: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TBS 캠페인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C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 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그동안 저희 새벽 공감 초대석에 오셨던 분들 이렇게 모아서 추석 특집 방송? 특집? 뭐, 네, 그렇게 꾸며드렸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권순우 밴드입니다. 우리 황정호 PD가 청취자분들께 권순우 밴드가 어떤 밴드인지 그리고 거기서 노래를 하고 있는 권순우는 어떤 사람인지 좀 친절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해서 쑥스럽지만 권순우 밴드의 권순우와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두월스라는 밴드를 몰랐다면 어쩌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첫 곡 저를 음악의 길로 안내해 준 두월스의 그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with your ear down to the ground. We want the world and

0: The Wars, When the Music's Over 들으셨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나왔는데 좀처럼 정말 듣기 힘든 노래였죠. 지금 들으신 이 노래 때문에 덕분에 제가 음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노래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밴드가 궁금해졌고 밴드를 검색하고 알아보다가 짐 모리슨이라는 보컬을 알게 되고 그의 삶을 알게 되고 그의 글을 알게 되면서 이런 삶도 너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그 어린 권순우가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곡, 저를 이쪽 음악의 길로 안내해 준 도울스 노래를 시작으로 해서 권순우 밴드 노래를 좀 들으면서 저희 그 성장 과정이라고 할까요? 조금씩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궁금하실까? 그게 좀 걱정이네. 네, 권순우의 새벽 공감은 박소연의 2588 대리운전, 배칠수의 꽃배달과 함께합니다.
1: 배우 박소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권순우 밴드 못 살겠네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를 쓴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노래 썼어요. 아 그러니까 최초의 노래네. 작곡을 한 최초의 곡이 이 못 살겠네인데 제가 그때 당시를 기억을 해보면 사춘기였었나 봐요. 모든 게 다 불만이었고 그래서 못 살겠네, 미치겠네, 죽겠네, 돌겠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시절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거를 좀 유쾌하게 풀어보겠다고. 사실 좀 굉장히 단순하죠, 노래가. 아무튼 제가 그때 좀 그렇게 단순하게 살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29살, 30살 요 무렵이 되면서 여러 곡들을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그때 기획사에 이제 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처음으로 계약을 하고 음반 녹음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 살겠네도 수록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타이틀곡 처음처럼이라는 곡을 했는데 이때 쓴 마음은 처음으로 이제 1집을 내는 거니까 내가 설사 앞으로 내 길이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이 마음 잊지 말자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곡을 쓰고 가사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처럼 듣겠습니다.

권순우 밴드 처음처럼 들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지금 다시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그 목소리가 좀 많이 갈라진다 얘가. 지금은 더 갈라지더라고요. 공연할 때 보니까. 그래도 참 노래하는 사람들이 감사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노래를 계속하면 소리가 안 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나이가 들을수록 이제 소리가 좀 하이톤으로 되고 목소리가 조금 그 나이에 따라 이렇게 좀 변하잖아요. 그거 싫으신 분들 노래하세요. 노래를 꾸준히 하시면 목소리 안 변합니다. 저 지금 이 목소리 제 기억에 아까 음반에도 나왔지만 저거 녹음했을 때가 스물아홉 뭐 서른 이랬는데 지금도 거의 목소리 똑같습니다. 아, 또 이런 게 있네요. 여러분들 오늘 노래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신지 한번 사연 부탁드릴게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읽을게요. 건강한 식품 제조회사 동성식품에서 담흑 흑염소 프리미엄 진액을 드립니다. 동성식품이 새로 들어왔네요. 모두 고마워요.

권순우 밴드 요즘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는 그때 당시에 어떤 선배분 한 분께서 곡을 하나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쓰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한 8마디, 16마디 정도 이렇게 쓰다가 이 부분이 마음에 좀 안 든다 싶어서 이제 그거를 좀 고민을 하고 계셨을 때 제가 그거를 듣고 좋은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이거를 내 노래를 지금 곡 쓰고 있는 거에 조금 같이 삽입을 해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기억이 있네요. 지금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아, 그리고 뒤에 그 이쁜 목소리로 노래를 하시는 분은 그때 당시에서 그 기타를 치고 있던 우리 김무준 씨가 노래를 담당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권순우 밴드 1집에 보면 그 물론 한 7, 80%는 제가 노래를 하는데 그 김무준 씨도 독자적으로 노래를 하는 곡들이 꽤 있습니다. 기회가 나면 오늘은 아니겠지만 한번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집을 들어봤고요. 이제 2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 1집 발표 후에 활동을 하다가 4년, 5년이 지나는구나. 5년 지나서 이제 2집 준비에 이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 2집 노래 중에서 나름 재밌는 노래 한 곡 준비해 봤습니다. 자유인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순호 밴드 자유인 들으셨습니다. 처음에 트로트 같은 이제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이어지는 곡은 여러분들이 늘 익숙하게 권순우의 새벽 공감을 여는 노래죠. 뒤에 MR을 쭉 틀어놓고 제가 이제 여는 말 멘트를 하는데 오늘 노래로 듣겠습니다. 꿈을 꾸다입니다.

권순우 밴드 꿈을 꾸다 들으셨습니다. 매일 그 여는 말에서 삐지로 사용했던

들으시던 그 MR만 들으시다가 그 노래까지 들으니까 조금 저도 좀 새롭네요. 아까 처음부터 쭉 말씀을 드리면 못 살겠네, 처음처럼, 뭐 요즘, 자유인, 지금을 꿈을 꾸다까지 작사 작곡을 다 제가 했어요. 편곡은 우리 권순우 밴드 멤버들하고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들도 좀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 이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타 치던 김무준 또 이석준이라는 친구도 있었고 건반에 김정열 최은영 그렇게 있었고 드럼에 뭐 최용석 그 다음에 장인훈 또 중간에 누가 한 명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음반을 녹음한 게 아니라 잠깐 활동을 같이 한 거여서 네 베이스에 이름들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 큰일 났네. 네, 술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김민호 뭐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했는데 각자의 삶들이 있다 보니까 그 밴드가 멤버가 교체도 많이 되고 또 그 음악 공부를 하러 이제 유학을 간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네요 정말. 그래서 이제 곡을 만드는 거 작사 작곡은 제가 하고 이제 편곡은 우리 같이 멤버들끼리 같이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 음반에 실린 곡 중에 다른 분한테 받은 곡이 있어요. 이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제 들으실 이 바람 속에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작사를 돌아가신 김현식 선배님이 하셨고 거기에 김태현이라는 작곡가가 곡을 붙였는데 이 노래가 운 좋게 저한테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 음반에 수록을 했지요. 참 감사한 곡입니다. 이 노래 덕분에 많은 분들이 권순우 밴드도 또 새롭게 알게 되고 그렇게 좀 세상에 새롭게 알린 곡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인트로는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듣겠습니다. 이 바람 속에입니다.

0: 권순우 밴드 이 바람 속에 들으셨습니다. 시간이 또 아유 또 이렇게 됐네요.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노래랑 저의 이 음악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게 사실 좀 쑥스럽긴 했는데 좋네요. 또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오늘 노래 들으시면서 괜찮은 곡 있으시면 또 앞으로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아,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거는
1: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0: 김민기 돌아가신 김민기 선배님의 봉우리입니다. 아, 제가 이 노래 만나기 전과 후가 많이 좀 변했어요. 음악관도 변하고 가사 쓰는 법도 변하고 지금의 저를 또 만들어준 노래이기도 하지요. 김민기 선배님의 봉우리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0: 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1: TBS 캠페인
2: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꽃을 심어주는 이름 하나 있습니다. 하얀 나뭇잎, 소낙비 안목년을 지난 영혼의 계절. 잃어버린 그대의 시름을 불러넣고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0: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0: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전까지 강원 내륙 산지와 충남 북부 등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예상되는 곳에서는 이미 정체인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장안교, 군자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밀리고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정릉터널 부근 3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종암분기점부터 정체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일교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응답하라 2588 2588.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연.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아우, 나 감기 걸렸나봐.
4: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5: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6: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7: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6: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7: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TBS 교통정보
8: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쪽으로 동우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이라 뒤로 반포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이전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김포 쪽으로는 잠실철교에서 여의상류까지 정체이고요. 이후로 방화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버스 처리 중이라 뒤로 월드컵대교부터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로 이 구간 50분은 예상하셔야겠고요.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북단 끝지점 1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신갈분기점까지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8도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 2588. TBS 캠페인.
3: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0: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2588 2588.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3: TBS 캠페인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7: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8: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9: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0: 아, 네. 죄송합니다.
1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3: TBS 교통정보
14: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방화대교 부근에 있었던 고장난 버스 처리 작업은 지금도 갓길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대로 서행하고요. 김포 쪽 정체는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이어집니다. 반대편 하남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1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갓길 막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정체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이어지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세종포천간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운항터널 안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터널 통과가 불편한 상태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비봉나들목 부근 갓길에서도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